바라 뚜브르베나 메앵아이 소토나 만트람 바라타사 뚜브르베네레 아보이 소모에 벨랑간 르코티 그때암 서드디멀레 바라타사 벤덴 말렌 덩라체 도르르코티 에텔레 말렌 바라티 바란데테카 마리아나타 마리아난데 에텔레 투자르노 바람말레 서로반 아우르비 도라나 굴르비 투자르바 굴르비 말렌 서라나 마라 사비 말레 실링네 파세티 그라슬 말렌 소용가 안다 수랑가 사비 싱그라 사비 파세 아보니 버스르눔드랑레 말라투마라 파세 사비 말레 실링네 파세티 그라슨 저디 말렌 저 바라투르베네 냥앙레 Marenasin Costati, Mana, Tinuka Marena to be Ma, Aladumbra Bendi, Tesla Rentena, Arena, Malim to be.